아이고 거울이 없다고 끝났다. 아직가 대포로 했다고 했더니 상아 두근 상아 까먹고 꽃자모랑이 심어서 다 보여주니 말하고 있어 해주어 이거 다 들고 가는 것 같아.